0: 阿月花，
1: 咩啊？写烂翻嚟啦咩？
0: 唉，你咪开口就闹咁阴公啊！唉，我今日唔知点解斩柴，硬系成日都见得沾寒沾冻咁样，都唔知几辛苦。唉，阿爸，唔该你同我，走去药材铺执咗24味俾我饮，赊住先好唔好？
1: 哎呀！药饮添啊！
0: 哎呀，
1: 好心你咯，冇钱仲病乜鬼嘢啦？
0: 我都话赊啦嘛！
1: 我话知你死啊，唔赊！
0: 哦，阿花，我咁样同你做夫妻，咁叫你同我师姐约嚟饮下都行唔得？你都唔好咁绝啊你！
1: 好绝！哼，冇钱咪学人病啊衰老，我睇见你就衰啦，真系。
0: 哎呀，乜你咁啲噏得出噶花你？